0: 唉，等咗差唔多半个钟头都冇车嚟噶，都唔知搞乜鬼嘅。
1: 喂，点解你咁冇耐心噶？唔好讲话要等巴士啦，就算你等的士啊，都唔系话一等啊就即刻有架的士停埋嚟你身边噶啦，
0: 都唔会咁离谱噶嘛。我从来都未人试过等车等咁耐嘅。
1: 啊，系咁你啊有福啦。我都唔知试过几多次啊！唉，
2: 啊，喂，咩事啊？小姐，咩事啊？咩事啊？
3: 你做咩啊？咩啊？系咪唔舒服啊？
2: 发生咩事啊？啊？做咩啊？
4: 我
2: 做咩？
4: 我唔系唔舒服啊！我只系
2: 做咩？
4: 只系忍唔住嗌起上嚟啫嘛！
0: 嘿，小姐，你做乜嘢会无端白事嗌起上嚟先得噶？除非你神经有问题啦！
1: 系啊，突然间咁嗌啊，吓死人噶！
4: 我唔系无端端嗌嘅。我见到有个人。